해봐자. 꼬질지 있어도 어쩔 수 없어. 코열업 있어도 퍼지지 않아. 파티, 파티 투나잇. 파티, 파티 투나잇. 킹 오브 더 파티. 열차에서 한 청년을 만나 파티 투나잇을 얘기 듣더니 눈을 빛내며 구역만점이었지. 나도 그 파티에 참가하게 되라. 파티의 위너가 되게 되라. 파티 파티 파티 투나잇.